쿱살로 사키리 비니 자라라 저러노 파니 쿱살로 사키리 비니 자라라 저러노 파니 모니 미사토라 알짜하니 모니 미사토라 알짜하니 쿱살로 사키리 비니 요타투 저레아티니 쿱살로 사키리 비니 우레이체기니 카에미 쿠살로 사키리 비니 노래 체기니 카에미 하!